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스티의 라 세레나타, 테너 리차드 리치의 노래, 그리고 존 피어레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유독 반짝이는 순간 하나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꽤 괜찮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치고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내 하루의 백미는 무엇이 될지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걱정.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차이콥스키의 여섯 개의 소품 작품으로 51 가운데 6번 감상적인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오늘부터 새로운 작품 시작하는데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함께 하겠습니다. 888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침마다 보약 같은 클래식 들으며 충전 중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야, 보약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저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충분하게 가장 좋은 보약 대령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테클라 바다라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들을까요? 조셉 쿠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조셉 쿠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058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걸으면서 에너지를 채우니 삶에 활력이 더해집니다. 우리 모두 많이 걸으며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듣고 몸도 마음도 힐링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무리도 없고 또 걸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음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하고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걸으면서 힐링하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무는 늘 내게 가장 감명을 주는 설교자였다. 나는 나무가 크고 작은 숲에 종족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숭배한다. 나무들이 홀로 서 있을 때 더더욱 숭배한다. 그들은 마치 고독한 사람들과 같다. 시련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기에 고독한 사람들 말이다. 마치 베토벤이나 니체처럼. 나무들의 꼭대기에서는 세상이 속살거리고 그들의 뿌리는 영원 속에서 쉰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 안에 있는 법칙에 따라 자기 고유의 것을 채우고 자신의 모습을 완성하고 표현하는 데 온 힘으로 정진한다. 그 어느 것도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보다 더 성스럽고 모범이 되는 것은 없다.

나무가 베어져 벌거벗은 죽음의 상처를 햇빛에 드러낼 때 우리는 나무의 묘비인 밑동 단면에서 삶의 이야기를 읽는다. 나이테이 바르고 일그러진 모양새에는 모든 싸움과 고뇌, 행운과 번영의 역사가 그대로 쓰여있다. 빈곤했던 해, 풍족했던 해, 견뎌낸 폭풍우와 시련들. 단단하고 품격 높은 나무일수록 촘촘한 나이테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높은 산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야말로 강인하고 옹골찬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농가 소년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인생의 진리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Circle of Life라는 곡이었고요. 조셉 맥매너스의 노래 그리고 닉 잉먼이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책 죽은 나무를 위한 애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헤세는 나무를 보면서 삶의 진리를 읽었는데요. 나이테 하나하나에 빈곤했던 해, 풍족했던 해, 그리고 또 견뎌낸 시련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것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힘들고 버거웠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온 나이테였을 테니까요. 지칠 때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쩌면 자연이 우리한테 건네는 말을 본능적으로 알아듣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런 자연이 없다면 나무도 없고 산과 바다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풀 한 포기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999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지하철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앉아계신 분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팔이 하나 없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보고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 겨우 지폐 몇 장을 드렸어요. 가벼운 목례를 서로 나눴고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가진 것의 반을 내어드린 게 아마도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잔잔하면서 아름다운 선율 때문이었을 거예요. 선율 때문이 아니라 우리 9996번님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정말 큰 감동이 오네요. 또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정화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하셨고요. 그분께 큰 주신 지폐 몇 장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 아마 전달됐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독일 민요 로렐라이 듣겠습니다. 페터 슈라이어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그리고 콘라드 라고스니시의 기타 연주로 함께합니다.

독일 민요 로렐라이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그리고 콘라드 라고스니 씨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도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의 피아노, 그리고 크로트 잔델링이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의 피아노, 그리고 코트 산델링이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곡 시작하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함께 들으면서 슬라브 특유의 서정과 또 춤의 리듬을 느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뜨겁고 강렬한 집시풍의 정서를 품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사실 드볼작이 슬라브 무곡을 쓰게 된 계기에도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의 성공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드볼작이 워낙에 브람스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온 작곡가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드볼작을 브람스가 아꼈죠. 그런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이 큰 성공을 거두고 또 출판업자가 드볼작에게 슬라브 무곡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뢰를 했죠. 브람스가 헝가리 민속 선율과 리듬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냈다면 또 드볼작은 체코와 슬라브의 정서를 담아서 무곡집을 완성했던 건데요. 그러면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이 있게 한 전신 같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오늘은 첫 번째 곡 G단조 함께합니다. 뭐 헝가리 무곡은 거의 대부분 아주 귀에 익은 유명한 곡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곡은 아주 유명한 뭐 탑3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격정적으로 달아오르는 흐름 속에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또 자유롭고 강렬한 에너지가 살아있는데요.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G단조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취자분과 브람스 헝가리 무곡 몇 번을 좋아하는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혹시 오늘부터 쭉 들으시면서 나는 몇 번이 마음에 든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곡 한 곡 점수를 매기셔도 좋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아 나에게 있어서 헝가리 무곡의 탑3는 몇 번 몇 번 몇 번이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062번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블루베리가 한 알씩 익어간다고 시골 오냐고 묻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나이신데 더 늘리고 있는 걸 보면 자식인 저도 체력이 딸리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벌써부터 덥고요. 올해도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할 듯합니다. 하셨어요. 블루베리가 한 알씩 익어간다. 언제 오냐. 아, 참 부모님의 사랑.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부모님 보면은 또 존경스러우시겠어요. 빨리 시골 가서 아버지 좀 도와드리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카를로스 카르델의 엘디아 케베키에라스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저는 이 제목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느껴져요.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로 함께 듣습니다.

칼로스 카르델의 El día que me quieras,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아니야?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오늘 1부 끝곡은 베를리오즈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 가운데 실프들의 춤 보내드립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손승교 씨 이호섭 곡 옛날은 가고 없어도 소프라노 이규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1: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9: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1: 네.
1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11: 우와,
1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0: 맥스 안 터져요.
1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0: 맥스 안 터져요.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관장.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싶은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임 슈피겔 들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참 몽환적인 그런 음악이죠. 타스민 리트레 바이올린과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080번님이십니다. 전화번호가 7080. 앵두도 보이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수원천 아름다운 광경을 카메라에 담아 전달하는 우디 앨런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뭔가 색다른 반찬을 올려놓으려고 제 시간을 할애하며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여생엔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려고 노크도 해놨어요. 좋은 음악 접하기 힘든데 클래식 많이 틀어주세요. 충성!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유, 참 열심히 사십니다. 멋지세요.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려고 또 준비 중이시군요. 아, 응원 드립니다. 이어진 곡은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송 투 더 문, 달에게 붙이는 노래 함께 들을까요?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노래와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주연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송 To The Moon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의 노래 그리고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6345번님 사연 주셨습니다. 저는 마늘종 뽑고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셔서 좋아요. 여기는 경북 의성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의성 마늘. 아,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의성 김가인데요. TMI. 그런데 의성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네요. 대구 옆이죠. 언제 가서 꼭 의성 마늘을 먹고 오겠습니다. 마늘 정도 너무 맛있잖아요. 자, 이어진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듣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반으로 골라봤습니다.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그리고 에토레 그라시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보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에토레 크라시스까지 가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아주아주 아주 아끼는 음반이에요. 이 음반이 라흐마니노프의 좀처럼 연주되지 않는 피아노 협주곡 4번과 함께 이렇게 커플링되어 있는 음반이거든요. 제가 이 음반을 두 개를 구했어요. 아주 어릴 때. 너무 좋은데 혹시나 없어지거나 상할까봐 네, 제가 그렇게 두 개를 구입한 음반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앨범입니다. 자, 이어진 곡은 요한 슈라우스 2세의 안넨 폴카로 기분 전환해보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낸폴카,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천송이 장미님이 사연 주셨네요. 단짝 친구 3명 중 한 친구는 호주 살아서 같이 못하지만 호주에서 항상 레인보우 듣는 걸로 위안 삼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정말 이 레인보우 뭐 각자 사는 시간대가 달라서 누구에게는 저녁, 누구에게는 새벽, 누구에게는 아침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 듣고 나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가요? 세 분의 우정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엘가의 샹송 드 마땡 듣겠습니다. 아침의 노래.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지만 오늘은 한번 바이올린 곡으로 들어볼까요? 바이올린 버전으로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페터 패팅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아침의 노래,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페터 패팅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곡 정말 아침에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정말 아주 쨍하게 맑은 날 아침에 이거 들으면서 제가 테라스에 있는 화분에 물 주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퍼플로드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텃밭에서 가꾸신 얼갈이 배추 주셔서 소고기 배추국 끓였어요. 오래 살아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분은 1층에 사셔서 아파트 화단을 꽃동산으로 만들어주시는 식집사예요. 그런 이웃 덕분에 눈 호강합니다. 작은 감사 전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참 이런 이웃분들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죠. 작은 감사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도 참 예쁘십니다. 그러나 배추국 참 맛있겠어요. 된장 푸셔서 이렇게 맑게 뭔가 아주 진하지 않게 슴슴하게 배추국 끓여서 먹으면 참 맛있죠. 자, 이어진 곡은요. 데크루티스의 논티스코르다딤의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데크루티스의 논티스코르다딤의 물망초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위겐리트 자장가 보내드립니다. 아, 이 곡이 브람스의 곡이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니슬리의 바이올린과 넬슨 파제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브람스의 자장가 보내드렸습니다. 유니슬리 바이올린과 넬슨 파제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4: 서울사이버대학교.
1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9: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0: 오늘 마지막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문어 73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보내드립니다.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벨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종종 잊곤 합니다. 가끔은 뭐 그저 그런 조연? 아니 1초 나왔다 사라지는 엑스트라 같기도 합니다. 지방선거 날인 오늘만 해도 그래요. 피, 내 표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 싶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확실한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사는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이니까요.

선거를 치르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지만 마지막 엔딩 크레딧 주인공의 자리에 적힐 이름은 다름 아닌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라는 거 기억했으면 합니다. 소중한 한 표로 그 자리에 꼭 이름 올려주시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위대한 쇼맨 중에서 키알라 세틀, 위대한 쇼맨 앙상블 팀이 함께한 This Is Me 였습니다. 첫 곡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네. 아, 뭐 대표가 뭘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시는 분들을 일으켜줄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6월 3일. 오늘은 쉰 날. 네. 오늘은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어떻게 투표 잘 마치셨나요? 요즘은 정말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부지런히 사전투표 하시고 또 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아니면 투표장 가실 준비하시는 중이실까요? 2244님, 저는 지난주에 사전투표했어요. 음악 들으며 8,000보 걷고 들어가려고요. 일석이조 하셨습니다. 네, 여유로운 휴일로 보내고 계시는군요. 세상을 바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러고 보면 정말로 그렇네요. 네, 오늘 하루 투표하실 수 있는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한 표의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ERP?
4: 자,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일본 여객기 하이제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어요. 굿뉴스 중에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에서 겨울. 납치범들을 속여서 무사히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던 그 긴박한 장면에 흘러서 긴장감을 더했죠. 앞서 들은 곡은 영화 콩클라베, 포스트루드 오브 콩클라베였습니다. 두 곡 모두 긴박감이 넘치고 선거날 들으니까 그런가? 더 그렇네요. 7944님, 요즘 텃밭 농사 지은 상추 깻잎을 이웃과 나눔하니 기쁘네요. 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직접 재배한 음식으로 먹으면 뭐 특별히 뭐 더 맛있는 것도 아닌데도 기분이 그죠? 참 좋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나누면 기쁨이 두 배죠. 1156님, 1인 미용실 곧 10주년 됩니다. 미용실에서도 매일 최영음 레인보우와 함께해요. 좋은 방송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코미님, 옷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안 입는 옷은 싹 다 기증하자라고 했는데 또 망설여지는 옷들이 있네요. 강대는 옷 정리 어떻게 하나요? 욕심을 내려놓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신중하게 정리하시는 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누고 없애서 반대로 또 필요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떡해요? 또. 그래서 제 주변에 지혜로운 분들이 하시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충동적으로 뭔가를 기증하고 또 비우고 사고 이러지 않고 그냥 두 벌 버리면, 그러니까 새 옷을 사면 안 입는 옷 하나는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워낙 옷이 많으셨다면 이번에 1차 정리하시고 망설여지는 옷들은 보관하시다가 사실 한 2년 정도 안 입으면 안 입는 옷이라고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안 입는 옷 입고 새로 옷 구입하시면 한 번씩 나누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신청곡

이어가겠습니다. 아카시아 꽃향기님, 여기 오면 마음 편해져서 좋아요. 저도 신청곡 남길게요. 마네킹, 스타십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항상 사랑합니다, 강희님 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버그린7이님, 춤에는 1도 관심 없던 나에게 춤의 매력을 알려준 영화 더티 댄싱 OST 청해봅니다. 한동안 패트릭 스웨이즈가 저의 이상형이었더랬죠. 너무 일찍 떠나서 아까운 배우. 더티 댄싱 OST는 다 좋지만 오늘은 에릭 칼맨의 헝그리 아이스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6890님, 4471님도 청해 주셨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에릭 칼맨의 헝그리 아이즈에 이어서 퀸의 We Will Rock You,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라큐님이 생각나는데요. 네. 네, 라큐님 잘 듣고 계신가요? 아, 네. 아, 저는 진짜 이 곡 어렸을 때에도 퀸이 있었잖아요. We Will Rock You 나오면 저는 어렸을 때, 또 오늘도 쉬는 날이니까 오빠랑 막 방학 때 이렇게 집에 있으면 오빠 이름이 또 최락규예요. 그래서 오빠 옆에서 막 바닥으로 손을 구르면서 We Will Rock You를 막 부르면서 재롱을 부렸던, 뭐 다섯 살 차이지만 생각이 나네요. 반 놀림 반 재롱. 아, 왜 그랬지? 095님, 오늘 음악 선곡이 미쳤네요. 처음 듣는 곡은 새로와 좋고, 알고 있는 곡은 알아서 좋고. 알라사니님, 강희 씨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늘 듣고 있지만 직접 인사는 손가락으로 꼽아요. 오, 잘하셨어요.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호박 찹쌀 인절미를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줬어요. 오늘 막 만들어서 따끈따끈한 떡을 먹여주고 싶대요. 너무 고마운 친구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엄마 아니에요? 엄마인데? 엄마 사랑인데 이거는? 와, 네, 정말 사랑받으시네요. 얼마나 좋은 분이시길래 이렇게 사랑을 받으실까요?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 예매권 드립니다. 보니의 새 친구로 스마트 태블릿이 등장했습니다. 전에 없던 위기를 마주한 장난감들이 다시 뭉쳐 예측 불가한 여적을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재에서 미술 작가로 멋지게 성장했죠. 전희수 작가의 따뜻한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 전시,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 초대권 드립니다. 고향 어울림 누리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작품 고르셔서 도이 혹은 전희수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적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방송 시간 동안만 문자로 받습니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쯤에서 이런 느낌 한번 추천해 봅니다. 팝안내에서 고아성 배우가 직접 불렀어요. 이런 마음 안아요. 진짜 80년대 즐겨 불렀을 것 같은 느낌의 곡인데 이민휘 감독이 영화를 위해 창작한 곡입니다. 미정이랑 경록이 LP숍에서 듣던 앨범에는 임민희로 나오는데요. 이민휘 감독 이름을 살짝 비튼 거라고 하네요. 이어서 70년대 큰 사랑을 받은 곡이죠. 원 플러스 원의 당신의 모든 것을,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막 신호살림을 시작한 애순과 간식에 사랑스러운 일상이 이어질 때 흐르던 곡이었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의 당신의 모든 것을 에 이어서 말죽거리 잔혹사 모리스 알버트의 필링스 들으셨습니다. 네, 산타제님이 청하셔서 함께 들었어요. 모리스 알버트 필링스. 오늘은 마음 한 편을 조용히 두드리는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문득 멈춰서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있네요. 그리운 사람, 소중했던 추억,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까지 음악 속에 담아 보내봅니다. 강희님 따뜻한 감성과 진심이 전해지는 목소리가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 글을 너무 잘 쓰시네요. 그 마음이 잘 담겨서 어딘가에 잘 도착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또 감동이 일어나신다면 그리운 분께 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분들께 체험 듣는 동안 메시지 하나씩 보내셔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8820님,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강아지들 애플 앤 파이 강아지 이름이에요. 애플이랑 파이 미용시키고 체험 들으며 혼자 엽떡 시켜 먹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8820님 행복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행복의 향기가 아주 솔솔솔 전해지는데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짱바님, 저는 어제 드디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봤어요. 우리 체험에서 월터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아 봐야지 아 저거 봐야지 하다가 어제 봤네요. 숙제 하나 해결하셨네요. 일하다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왜 이리 공감 가고 웃기던지요. 현실로 돌아오면 멍해지고요. 실은 저 상상하는 거 상상도 못하게 상상해요.

0: 같습니다. 네. 어, 상상 배틀 하고 싶다. 어디까지 해봤니? 상상. 이런 거. 네. 어, 저는 진짜 상상이 일상인데. 아, 정말 한번 대결해보고 싶네요. 네. 전 정말 이 내성적인 면이 많잖아요. 특히 낮 가릴 때는. 그러면은 막 기분 너무 좋을 때는 이렇게 매트리스 깔아놓고 상상 속에서 막 앞구르기 뒤구르기 다 하는데. 저 정도로 하시는 분. 손. 최강희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 나비엔.
18: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코코베 중에서 나탈리 임브롤리아의 톤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유롭고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0: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시원해.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들 놀 때 보면 다 같이 우르르 뛰어갈 때 뭐 그냥 뛰면 될 걸 꼭 외쳐요.
1: 야! 뛰어! 달려!
0: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 흉내낸다고 보자기 목에 두르고 나름 비장하게 외쳤죠.
1: 준비됐어? 출동!
0: 뛰어! 하는 말에 기분이 뛰듯이 신나고 출동하는 소리에 마치 나는 듯 기운이 나기도 할 거예요. 말에는 또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른의 출동이 필요한 날, 그 옛날 영웅들이 지키려고 했던 지구보다 더 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힘 기꺼이 써봅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럼 출동!

SES 너를 사랑해로 출동했습니다. 우린 출발 안 했고요. 출동했어요. 예, 출동해가지고 여러분과 시간 보낼 건데요. 2244님, 텀블러에 아이스 커피 넣어 걸어요. 투표 후에 잠시 걷다가 휴식하면서 아 맛이 소확행이네요. 수영 씨, 시원한 목소리가 좋아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여름엔 시원한 목소리라고 해주시고 겨울엔 따스운 목소리라고 해주시고 아, 난 이렇게 다 가졌지. 아, 진짜 살 수가 없어, 정말.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투스턴 리버님이 신청하신 써니힐 두근두근 중 필 바운스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김기철님, 도봉산 입구에서 산 오르는 분들 필요한 소품들 파는 매장이라 이렇게 빨간 날은 꼭 근무해요. 그저 손님만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투표하시고 아마 많이들 또 오시지 않을까. 2709님,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입니다. 12시부터는 수영님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일합니다. 라디오에 문자 보내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다면 커피를 한 잔, 예, 드리고, 참 항상 고맙습니다. 예,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수님이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오션 모어 댄 워즈.

5565님이 신청하신 야다 이미 슬픈 사랑, 말괄량이 삐삐님이 신청하신 김정민 슬픈 언약식, 겨울바다 7님이 신청하신 플라워 앤드리스, 홍느림님 한밤에 만나는 한낮이네요. 여기는 미국 오스틴이에요. 첫 손주 만나러 아들집 왔는데 레인보우로 한국에서 늘 듣던 열만 들으니 새롭고 좋네요. 시간이 달라서 더 신선해요. 아휴, 수영 씨 방송 듣다 자야 할 것 같아요. 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옛날에 미국 갔을 때 돌아올 때까지 시차 적응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럼 거기서 못했으면 일상생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시차가 바뀌었어요. 진짜 와, 시차 적응 잘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못 자겠더라고요. 밤새 눈 뜨고 혼자 멀뚱허니 앉아 있었어요. 2834님, 수표하느라 가게 문 오후에 열어요. 매일 가게에서 듣다가 출근하면서 열만 들으니 색다르고 좋네요. 수영 씨 목소리가 귀에 더 쏙쏙. 맛있는 점심 사 먹고 갈 거예요. 식욕 돋는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그럼 이 노래들 어떨까요? 0707님이 신청하신 I've Love Dive, 장미진님이 신청하신 최예나 캐치캐치.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닝.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0: 클래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0199님이 신청하신 스텔라장 아름다워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진표 피처링 신예원의 유난히 노스텔지어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0: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회 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DJ 디오씨 여름 이야기 2309 이수정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제니 천사님이 신청하신 룰라, 날개 잃은 천사, 햇살 바람 나무 향기님이 신청하신 김현정 혼자 한 사랑. 백옷맘님, 07년생인 첫째가 드디어, 아, 07년생이 투표할 수 있군요. 우리 아들도 곧 투표하겠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투표지를 받고 들어갔는데, 저보다 앞에 들어간 아이가 한참 만에 나오는 거예요. 투표지를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고민이 됐대요. 가로로, 세로로, 한 번, 두 번? 그러네,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웃었네요. 꼭 접어야죠. 꼭 접어서, 꼭꼭 접어서 통 속에 쏙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되게 어른된 기분이겠다. 아, 커피 두 잔 쏠 테니까 우리 시은 양 어른된 거 축하해요. 아, 로쏘님, 대장 내시경 지난주에 하고 용종 쬐깐한 거 몇 개 나왔다고 해서 제거했어요. 아,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좀, 그냥 이렇게 내시경 하면서 뗄 수 있는 거면 감사하죠. 그래서 일주일째 식단 중인 내일 모레 50 가련한 여인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먹을 먹 리스트 작성 중이에요. 정신 못 차렸어. 식단은 평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는 좀 가볍게 또 깨끗하고 균형 잡히게 잡수다가 어느 한 날 나 이거 진짜 뭐 참겠어 하는 날 한 번씩 먹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비슷한 연령대로서 우리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먹는 거 잘 가려서 우리 먹기로 해요. 우주 드라우닝 0277991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엑스룸

말랑콩떡님이 신청하신 god의 길제이의 어제처럼. 1725님, 전 프리랜서라 자택근무하는데요. 매일 나와의 약속이 언니 방송시간 안에 꼭 점심 먹기예요. 오늘도 귀찮은 맘 접고 간장 계란밥 해먹고 있어요. 근데 점심만은 꼭 먹으잖아요. 저녁은, 저녁을 귀찮아해야 돼요, 우리가. 아유, 입도 깔깔하다. 저녁은 귀찮으니까, 건너뛰어.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점심을 보통 그렇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때려 먹고, 그러니까 점심을 아주 그냥 잘 챙겨 드시고 저녁은 귀찮아 하세요. 물이나 좀 먹자. 0348님, 환경 미화 일 하고 있습니다. 밤새 일하고 와서 아내가 오이 수확하는 일 도와주는데 정말 덥네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수영 씨가 힘내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아유, 이미 아내분의 마음은 너무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자신의 일도 힘든데 그걸 또 돕고 이런 걸 보면 아유 그냥 이런 부부는 최고의 부부예요. 서로 걱정하는 부부. 서로 힘내세요. 박준성님이 신청하신 스윗 코소로우의 정준하요. 불독맨션 스타걸 내 사랑을 받아다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유일한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여기가 뉴욕입니까?
13: 이곳이 파리입니까?
1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6: 경동 나비엔.
1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8: 오늘 끝곡 유창준님이 신청해 주신 조재즈 모르시나요?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치킨이냐,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것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투표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날입니다. FM팝스 청취자분께서는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Four Seasons의 노래 December 1963. 1963년 12월 여러분은 어디 계셨나요?

0: 전 뱃속에 있었습니다. 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치킨, 이거 진짜 어려운 선택이죠. 네. 아, 요즘에는 저 짬짜면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죠? 근데 냉면은 없는 것 같아요.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반반 뭐 이런 거는 다 있죠. 그러네요. 네. 아,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기발해요. 보면은. 네. 0162번으로 저희 남편이 투표용지 7개 받고 투표를 6장만 한 것 같다고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장수를 꼭 확인해야겠어요. 그러셨어요. 6장을 하는데 곳도 있고 7장을 하는 곳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네. 온세미로님은 투표 참관하고 있어요. 아, 투표 참관. 야, 그렇구나님도 한동준님 투표 잘하고 오셨겠죠. 저 잘하고 왔습니다. 사전 투표를 못 해가지고요. 오늘 가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그레이스님이 그 선택이 어려워서 반반도 많이 먹죠. 예.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매 순간 선택은 참 어렵고요. 모두가 현명한 선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예. 안젤라님, 아, 며칠 전 뜻밖의 보내주신 커피 쿠폰으로 시원한 하루 보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1354번으로, 오늘 지방선거 아침 일찍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해봅니다. 대통령 선거 한번 했네요. 예, 어제는 기권보다 제가 투표도 하는, 이제는 기권보다 투표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요. 국민의 권리인데 꼭 하셔야죠. 옥수토박이님이 사전투표에서 여유로운 휴일 보내고 있습니다. 남산 엔타워가 올라가면 뜻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자, 모두 현명한 선택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쑥실력자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쑥실력자 내 실력이 쑥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쑥실력자 쑥쏴 여기는 송실사이버대.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Santa's Melody,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Popsy의 Latin Lover, 징기스칸의 Pistolero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햇살님이 새벽부터 투표하고 오늘 점심은 동해 추암 해변가 가서 대게 먹고 내일 출근 때문에 출발해서 가족들과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신나는 음악에 기분이가 최고네요. 이야, 아니, 야, 하루에 동해까지 가서 대게를 드시고 멋지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긴 뭐 저기 초밥 드시러 저 일본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참. 4166번으로 남편이 일하면서 음악이 좋다네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일터인가 봐요. 근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저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는데 상당히 비싼 거를 사셨네. 저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건 되게 좋은데. 이거 음질 좋죠. 저도 딴 데 가서 들어봤는데 음질 좋더라고요. 좋은 스피커로 들으시니까 또 음악이 더 좋게 들리는 거겠죠. 네. 아유, 부럽습니다. 저는 저렴한 거.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Vanessa Williams의 Colors of the Wind 그리고 이디나 멘젤의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요를 들었지만 팝을 접하면서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충격은 이니그마의 앨범 Sadness였습니다. 종교적인 듯 어딘가 토속적인 느낌? 노래라기보다는 하나의 분위기와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운드까지. 그 앨범을 듣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간 기분이었죠. 그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팝송과는 전혀 달랐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그들의 음반은 지금까지도 제 인생 최고의 앨범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판으로, CD로, 그리고 지금은 파일로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당시 어린 저에게 이 노래는 그야말로 충격이자 사건이었죠. 긴 러닝 타임, 장르를 넘나드는 구성, 압도적인 보컬과 연주까지

모든 것이 한 곡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도 음악에 대한 제 애정은 계속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 성취와 맞바꿨던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룹 웸을 떠나 솔로로 데뷔하고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조지 마이클. 그리고 당시에 비난을 받았던 조지 마이클의 영원한 친구 앤드류 리즐리. 제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음악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방탄소년단의 봄날입니다. 오래전에 발표된 노래이긴 하지만 이 곡을 듣고 있으면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과 그리웠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뮤직비디오에 숨겨져 있는 은유와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있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오고 어느 순간 눈물이 흐르고 있죠. 그건 아마도 음악 이상의 무언가가 제 기억과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일 겁니다. 돌아보면 음악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형태는 바뀌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의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도 음악을 듣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에서 조진호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어렸을 때 특히 그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 음악을 접하게 됐을 때의 그 감동, 그 충격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뭐 진짜 한마디로 네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너를 많이 위로했던 게 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음악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민숙 님이 어쩌면 저랑 사연이 거의 똑같네요. 중2 때부터 팝송에 빠져 산 것도 좋아하는 장르도 저는 듀란듀란 좋아했었어요.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것도 같네요. 그러셨어요. 샤넬 님이 아, 방탄 노래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른 음악이 나오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 근데 방탄소년단의 봄날은 가요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띄워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도니 사인앤 님이 음악은 특기든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좋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렇구나 님이 음악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늘 배경음악이 되죠. 군 제대 후 집에 왔더니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LP, 카세트 테이프 다 버려가지고 많이 슬펐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 남겨놨어야 되는데. 네. 축복복 동행님이 김포 조진호 씨 음악인이시네요.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조진호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0: NK세포보관,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6: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5: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신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Strangers in the Night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른 The Time of My Life. 더티 댄싱의 수록곡이죠. 더티 댄싱에서 패트릭 스웨이즈와 제니퍼 여배우가 함께 춤을 췄던 이 노래에 맞춰서. 멋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히트했었죠. 더티 댄싱.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거기 그 패트릭 스웨이즈의 그 저 부인이 아니라 저 댄싱 파트너 그 여인이 지금은 헤어졌지만 리처드 막스의 부인이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퀸.

제이카이스 밴드의 컴백, 그리고 블론디의 Call Me, 그리고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0년대 초반 나이트클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 웬만한 밴드, 그러니까 그 밴드를 위주로 하는 그런 나이트클럽 있죠. 그런 데에서는 전부 다 이 곡들을 연주해야 했어요. 8963번으로 여행하기 좋은 날인데요. 부산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갖고 지금 남편이 운전해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전 음악 부탁해요. 그러셨습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네. 특대님이 방금 로또 사러 갔는데 같은 음악이 나오네요. 사장님하고 같이 놀랐다고 그러셨어요.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방송을 듣고 있으면 괜히 그 동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난초향님이 사전투표하고 특근 중인데 흐르는 음악이 너무 좋아갖고 남들 놀러 갔는데 일해서 약간 우울한 듯 했지만 어느새 일해서 감사한 마음이 또 신나는 음악이 생각까지 바꾸네요.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생각을 바꾸시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생각을 바꾸면은 갑자기 즐거워지는 거예요.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7588번으로도 와, 듣고 싶었던 노래가 다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저 텔레파시 방송이라니까요. 텔레파시 방송이라. 김홍복님은 저도 70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이 시간은 과거를 소환해줘요. 중학교 때 칠판에 존 덴버 노래를 한글로 적어놓고 친구들한테 배웠던 때, 공부하면서 헤드폰 걸치고 음악 들었던 때, 참으로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셨어요. 저하고 똑같네요. 저는 칠판에다 적은 건 아니고 저희 형한테 존 덴버 노래 좀 한글로 적어달라고, 한글 발음,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한글로 좀 적어. 그래갖고 제가 그 대익명 컨트롤러를 외워가지고, 한글로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노래 자랑할 때 제가 나가서 부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Almost Heaven, West Virginia. West Virginia, West Virginia. 나중에 알고 보니까 West Virginia더라고요. 근데 발음 나오는 대로 하니까 West Virginia. 노래 듣겠습니다. Newton Family, 아니구나. Rockwell and Knife, Newton Family, Smile Again.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 이글스의 테이크 잇 이지까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행복해 님이 오늘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느낌의 음악만 나오네요 그러셨습니다. 타임머신 역할을 한다니까요. 음악은 타임머신 역할을 합니다. 천사님이 앞차로에 할배가 운전하는 트럭이 시속 30km로 갑니다. 속 터지려고 해도 음악이 너무 좋아 느긋해집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제 삶은 원래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솔님이 어제 꿈에서 어떤 청취자가 사연 보냈는데 DJ님 얘기하면서 우유빛깔 한동준이라고 했어요. 기분 좋으시라고 전해드려요. 아니 우유빛깔 진짜 우유빛깔이래야 우유빛깔이라고 그러죠. 시커먼데. 1710번으로 남편과 음악 들으면서 40년 된 노래다 오래된 명곡이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추억에 젖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들이 감사드린다니까요. 에밀 레리스의 Wayfaring Stranger, 올리비아 뉴튼 존의 Banks of the Ohio.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퀄리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8: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행복하셨죠? 그렇게 믿어봅니다. 오늘 끝곡은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Where do I begin? Love Story의 주제곡이죠.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참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 말이 떠오르죠.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라. 이겨서 듣는 건 원망이고 얻는 건 이별이며 남는 건 외로움뿐이다. 오늘은 굳이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끄덕이며 미소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기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YB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행복의 나라로 왔어요. 김동임 씨.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도 좋은 음악들 그리고 좋은 사연들로 스트레스 받은 이 영혼, 이 몸을 편안한 시간으로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차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네이버 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0: 있습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신영원 씨의 노래 사람들, 김수미 씨 0707번으로 신영원 씨 노래 신청하셨네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은 이병호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저의 애창곡이 나오다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경분 씨가 마법의 성 나올 때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그래요. 나의 애창곡이 신청을 안 했는데도 딱 흘러나오면 기분 좋을 거예요. 조창식 씨, 투표 마치고 집 앞 공원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뿌듯하시겠네요. 날이 조금 해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덥긴 더워요. 그렇죠? 노용식 씨,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단지 내 벤치에 앉아 하드 먹으며 듣습니다. 하드. 하드라고 적어주셨는데 야, 이거 참 오랜만에 발음하네요. 야, 하드 먹을래? 이거 정겹다. 그렇죠? 저도 이따가 저녁에 달달한 하드 하나 먹고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로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요. 선정되신 분께, 그분께는 디저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명옥 씨 1415, 9509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S.J.워너비 사랑해 1202번 그리고 6678번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S.J.워너비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닉네임 우하하하로 들어오셨네요. FM팝스의 한동준 씨네요. 닉네임이 우하하하야. 양천 01 마을버스에서 가요 속으로 나와요. 한동준입니다. 퇴근길에 댁으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네요. 우리 한동준 DJ님이. 우하하. 그럼 저도 이 닉네임을 바꿀까? 저는 킥킥킥 이런 걸로 바꿀까? 잘 들어가세요, 형. 한수경 씨. 가요 속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저녁 준비해야겠네요. 퇴직하고 나니까 주방으로 재취업한 것 같아요. 예, 또 집안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다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보이겠죠. 한수경 씨 기운 내십시오. 3019번 어제는 모 심고 오늘 오전에는 모판 두고 오후엔 감자밭에서 풀 메고 있어요.

어우, 덥긴 하네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뭐 심은 그 모습, 이렇게 논의 모습을 찍어주셨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요즘 이 농촌에 계신 분들 많이 바쁠 시기잖아요. 그쵸? 역시 3019 님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씨가 신청하셨어요. 윤미래, Always.

빛날 테니까 이렇게 끝이 나네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016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2498번 오늘 투표장에서 참관인으로 일하는 딸이 아침 5시까지 가서 준비해야 하는 바람에 4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려니 엄청 졸리네요. 2498님도 오늘 또 근무를 하시는군요.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쿠폰 제가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십시오. 서정숙 씨, 남편이랑 같이 앵두 따고 오는 길입니다. 올해도 앵두가 풍년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앵두청을 담가야겠어요. 앵두청. 그 병에들은 그 앵두청이 막 상상이 되네요. 앵두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예쁘고 좀 철이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도 괜찮은 듯합니다. 서정숙 씨도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647번 염창동에 있는 미용실에 왔습니다. 여기는 항상 승화 형님 방송이 나오네요. 디자이너분이 김건모 씨의 노래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신청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분과 3647님 함께 들으실 수 있겠네요. 김건모 씨의 노래 중에서 잘못된 만남 들려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김정수 씨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6341-909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은 7769. 임경신 씨 7673번으로도 인순이 씨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거위의 꿈 오늘 선곡 최고예요. 서정희 씨. 예, 감사합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coffee.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덥고 지친 하루였어요. 남편과 버스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하루의 피로를 잠시 잊을 수 있는 따뜻한 노래 한 곡 부탁해요. 이혜란 씨가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편 되시는 분과 조심해서 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269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이 노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주 따뜻한 노래거든요. 이 노래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2부에서도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좋은 노래들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2691님이 신청하신 따뜻한 노래는 김동률의 감사합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타가 절규를 하네요 그냥.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송골매 세상 만사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김태수 씨였어요.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박학기 씨의 목소리로 들어본 세월이 가듯 박인희 씨의 목소리로 많이 들었었는데 자 박학기 씨 노래는 박은영 씨, 최정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요. 지동민 씨가 오, 이 노래 좋은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게 아마 이정선 씨가 만든 곡일 거예요. 이정선 씨 헌정 앨범에 박학기 씨가 이 세월이 가듯 이 노래를 불러서 수록

있었죠. 그 전에 들었던 세월이 가듯 박인희 씨가 아닌가요? 세월이 가면이 박인희 씨군요. 아유, 제가 다른 거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다가 제일 중요한 다른 곡을 세월이 가듯이 이정선 씨 곡이군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거미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2766님 거미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0254번으로 주셨는데 을왕리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소라를 잡았다고요. 해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 잡고 올라와서 라디오 들으면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사진. 우와, 소라 굉장히 많이 잡으셨네요. 여기 을왕리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소라가 많이 나오나요? 와, 이거 옛날에 리어카에서 번데기랑 소라랑 같이 팔았던 그 소라. 그대로 그 사진이네요. 참 신문지에 싸가지고 요만큼씩 팔았던, 그것을 잘 사 먹었던, 거기 국물까지 같이 먹었던 그 생각납니다. 신문지 냄새와 함께 섞인 그 소라의 맛. 참 좋았죠. 곽학영 씨는 대상포진에 걸리셨습니다. 너무 숨 가쁘게 달리기만 했었나 봐요. 가요 속으로 캡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 많이 고생하고 계시겠죠? 오, 아프실 텐데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곽학영 씨 빨리 나으십시오. 아주 서정적인 노래 한 곡 여러분께 들려드려요. 7326번으로 신청하셨네요. 한성민 사랑하면 할수록.

페이지의 노래 Love is Blue 정은욱씨 3588번으로 페이지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천 여행 다녀오는 길인데요. 남편은 열심히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가요 속으로 들으며 노래에 맞춰서 우크렐레를 치고 있는데 키를 맞춰가는 연주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7432번으로 주셨어요. 예, 그 우크렐레 소리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잠도 깨시고 그러시겠네요. 근데 그거 키를 잘 빨리빨리 잘 맞추셔야 돼요. 다른 키로 연주하고 계속 그러면 그게 불협화가 돼가지고 운전하는데도 그 방해될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이 코드 틀리거나 음정 좀 틀리면 그거 굉장히 짜증날 수 있어요. 재밌게 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념일, 생일 이런 거 잘 안 챙기는 남편이 달력에 이렇게 크게 내 생일을 표시해놨어요. 9937번으로 주셨습니다. 이틀 후 생일이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5일 윤경 생일 크게 적어놓으셨어요. 그 칸을 넘어서까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부러 크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보려고 크게 일부러가 아니고 윤경 씨인가 봐요. 아내 되시는 분. 그 일부러 보라고. 근데 그게 어디야. 자, 행복한 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최중욱 씨. 농장에서 아내 퇴근에 맞춰 밥해 놓으려고 완두콩을 까고 있습니다. 고놈들 잘 여물어서 예쁘네요. 완두콩 그 모습들 예쁘죠? 이렇게 보면 맞아요. 다들 이렇게 멋진 오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은희 씨, 이금란 씨, 김순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 이 오후의 배경음악으로 아주 좋을 듯해요. 4월과 5월 바다의 여인.

이 나무 길 잃은 아이처럼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6947번으로 안 들려줄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드는 흐린 날의 오후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신청합니다. 예,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강은철 씨의 삼포로 가는 길, 이 노래는 7432 연명자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수요일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죠.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노래하는 DJ 모습 보실 수 있어요. 5561번으로요. 어제 야근을 했더니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신청곡 들려주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야, 김태정 씨의 노래. 백지로 보낸 편지. 와, 추억 돋는 노래죠. 이 노래도. 자, 오늘 그러면 이 노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현대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3: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5: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혜은이 씨의 독백이었죠. 7719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오늘 베스트 신청곡에 당첨되신 분은요. 3647 뒷번호 쓰십니다. 김건모 잘못된 만남을 신청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리듬이죠.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249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박승화였습니다.

0: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1: 기프트
0: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1: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0: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1: 세종 기프트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1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더 잘하는 법에 집중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일지도 몰라요. 유도 선수가 낙법부터 익히고 보더가 엉덩이로 주저앉는 연습부터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영화 인턴을 보면 70세의 베테랑 인턴은 성장의 한계와 두려움에 부딪혀 흔들리는 젊은 CEO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죠. 작은 못 하나 빠졌다 그래서 마차 전체가 주저앉지는 않아요. 그의 말처럼 넘어짐은 긴 인생 여정의 일부일 뿐. 잘 넘어지는 것 또한 인생 베테랑만의 훌륭한 기술이 아닐까요?

0: 도니조 화이트널의 And Going Down This Time. 어린아이였을 때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고는 조금 달라지죠. 넘어지면은 몸의 회복도 더디고 아프기는 더 싫으니까 가능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죠. 누구나 깨지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넘어져서 덜 다친다면 그만큼 마음의 회복도 다음 기회도 더 빨리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면 아, 넘어지는 연습이구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0: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숭실 사이버대에서
3: 숭실력자
2: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5: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기.

시골집 담 밑으로 개망초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장미철에 피어 비교가 됩니다. 꽃이 적은 여름철 내내 피어 있어 고맙고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 친근하고 물이 지어 있을 때 더 예쁜 꽃이지요. 태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메이우드의 노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Julio Iglesias, Hey 였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이 웃음활력소 넌센스 퀴즈도 있습니다. 공휴일을 맞아서 본가에 와서 아버지랑 같이 오이 줄 내리고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보내요 하셨습니다. 0678님 낸시 스나트라 썸머 와인

수요일에 웃음 활력소 넌센스 퀴즈. 오늘은 아재 퀴즈. 코가 못생기기로 유명한 나라는 모나코. 황제균과 반대되는 연예인은 신하균. 바른 생활만 하는지 쥐는 건전주의, 건전지. 미국 깡패는 양갱, 양갱.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무엇일까요? 힌트, 참깨를 짜내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런스트 아델, It's So Easy는 신민수님 정하셨고요. 사전 투표해서 오늘은 여유로운 휴일 남산타워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김태수님 정하신 포리너의 노래 Urgent. 오늘 난센스 퀴즈는 아재 퀴즈. 코가 못생기기로 유명한 나라는 모나코. 황제균과 반대되는 연예인은 신하균. 바른 생활만 하는 쥐는 건전쥐, 건전지. 미국 깡패는 양갱, 양갱.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무엇일까요? 힌트, 참깨를 짜내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0: S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2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전해드리는 날씨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한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30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낮 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지며 더위가 조금은 덜하겠고 일교차도 오늘보다는 적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수원과 춘천이 27도, 대구 28도, 대전과 전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도와 충청북도 남부 내륙 지역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외출 시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최대 6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모레 금요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언니하고 같이 먹으려고 동네 맛집 냉면집에 가서 비냉과 육수 포장해 와서 상 차리며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같이 더운 날에 비냉 또 물냉 막 땡기는 그런 날이죠. 흑백 사진님이 집시킹스의 몰라레를 정하셨고요. 중이염으로 고생했던 한 달 이 곡으로 시원히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안영규님이 롤링스톤즈의 Painted Black이었습니다.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4개월의 입원 기간.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되고 얼마 전부터는 휠체어를 벗어나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입원 중에 선거 방송이 나오고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후가 돼 재활치료 중에 틈이 생기길래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사전투표 장소가 있더라고요. 투표소에 가니 세상에나 줄이 얼마나 긴지. 투표소로 들어서니 안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로 집중이 됩니다. 하긴 환자복에 왼팔에는 붕대를 하고 다리는 쩔뚝거림에 들어선 제게 시선이 집중된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천성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제가 그 시선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제 마음과는 달리 줄은 왜 그렇게 긴지 한참을 그 시선들을 견디며 줄 서서 기다린 뒤 드디어 투표를 마치고 투표장을 나오니 어쨌거나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기분이 가벼워졌고 환자복을 입고서도 투표장을 가는 스스로가 애국자가 된 듯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다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사전투표 간 이야기를 하니 이번 생활 중에도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수다거리가 생겨 좋은 하루였습니다.

늘 내 삶의 길목에서 김정식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일, 저는 투표사무원 알바를 하느라고 하루 종일 일했네요. 우리 동네는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깜놀했습니다. 4330님, 그래요. 모두들 현명한 선택이었기를 기도합니다. 9025님도 보내주셨나요? 사연 주신 김정식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아바의 노래 Take a Chance on Me,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먼 길을 가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인생길을 걷는데도 좋은 인연이 필요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만 배운다면 좋은 인연과 함께 천천히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9779님, 랜디 크로포드의 노래 알마스. 7시에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크맨지온의 Feel So Good 조윤진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첫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뜻깊은 날이네요. 그리고 또 아들이 내일 생일입니다. 치즈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준비 중이신가 봐요. 자욱 조아님 아드님 첫 투표 축하드립니다. 내일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저는 오늘 투표 마치고 식구들 먹을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 초절임, 미역줄기 볶음, 오이 고추 된장 무침, 알배기 배추 김치 등 전부 싸고 신선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9507님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 런센스 퀴즈는 아재 퀴즈. 코가 못생기기로 유명한 나라 모나코. 황재균과 반대되는 연예인 신하균. 바른 생활만 하는 쥐는 건전쥐, 건전쥐. 미국 깡패는 양갱.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 힌트 드렸죠. 참깨를 짜면 참기름, 참기름. 세상에서 제일 긴 음식 참으로 기름. 8453님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5110님 을왕리 하루 놀러 왔다 가는 길에 셋이서 차에서 들으며 갑니다. 5838님 참 기름이죠. 3256님 매일 저녁 스케치 잘 듣고 있습니다. 다솜님까지 다섯 분께는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오늘 저희 남편 버스 기사로 첫 승무하는 날입니다.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버스 기사로 전직한다고 했을 때 진짜 많이 걱정스러웠는데 이제는 믿어주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939를 들으니 남편도 들으면서 운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듣고 계시죠? 부천 59번 버스 기사 우리 남편 김영민님 파이팅 사랑해요 하고 아내분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4950님 존 레논의 노래 Oh My Love. 30대 초반부터 들었던 저녁 스케치 어느새 40대 중반이 됐네요 하셨습니다. 8277님 카니 프란시스의 노래 웨딩 케이크였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신청곡을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에 갑니다. 남편하고 결혼 30년의 추억이 또 하나 생기겠네요. 그러셨나요? 그래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713님 청하신 등려군의 노래입니다. 천밀밀.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타임. 영국에 있는 이것은 사실 종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시계탑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기계식인데 정확도가 1초 이내일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15분마다 4개의 작은 종이 울리고 정각에는 큰 종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런던 시내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런던 아이와 함께 런던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영국 국회의사당 북쪽 끝에 위치한 이 시계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앤드루버드의 노래 시시푸스는 루나님이 정하셨고요. 아담 램버트의 If I Had You, 클레이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영국에 있는 이것은 사실 종의 이름인데 시계탑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15분마다 4개의 작은 종이 울리고 정각에는 큰 종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런던 시내 시간을 알려주죠. 런던 아이와 함께 런던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국회의사당 북쪽 끝에 위치한 시계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특별하지 않고 평범해도 어쩌면 못하는 게 많아도 나 자신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것, 이 말을 단어로 줄이면 자존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래서 불안할 때, 그때부터 사랑해 주는 겁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만

칭찬하고 아껴주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사랑하는 거니까 최대호님의 자존감에 대하여 글과 함께 메리골드님이 정하신 곡 루이스 미겔의 노래 마냐지 카르나발 카니발의 아침 그리고 폴로 몬타네스 고모세라 마냐나 내일은 어떨까 였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런던 아이와 함께 런던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영국 국회의사당 북쪽 끝에 위치한 시계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빅벤이었습니다. 런던의 랜드마크죠. 2774님 한없이 울려보다가 저음으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가슴이 벅찼던 추억이 있습니다. 프리콜님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2863님 5938님 밤고냥이님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1947님 청하신 브레드입니다. 오브리.

바람이 바다에 목청껏 소리쳐 놓으면 파도가 거세게 친다. 나는 살아오며 제대로 소리 지르지 못한 것만 같은데 바람을 힘입어 소리 지르는 바다. 해변가에 거침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돌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폭풍우 몰아치듯 살고 싶다는 것은 내 마음의 욕망이 불붙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에도 거친 바람이 불어와 목청을 헹구고 지나가면 세상을 향해 나도 파도칠 수 있을까. 갯바람을 쐬면 도시에서 온 나는 개쩍은 소리를 내고 싶어진다. 나도 파도치고 싶어진다.

몰라도 파도칠 수 있을까? 마음속의 열정을 감출 필요는 없죠. 우리의 목소리는 온 세상에 당당히 울려 퍼져도 되니까.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을 땐 외쳐봅니다. 그래, 나 할 수 있어. 움츠렸던 자신감이 기지개를 펼 겁니다.

포르토피노 딸리다의 노래, 하정숙님의 정한 신곡입니다. 뱀의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나라.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2: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인시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6755님 정하신 네킹콜의 When I Fall in Love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창문을 열어둔 사람은 난데 바닥이 젖었다고 비를 탓할 순 없지요. 뜨거운 국밥을 주문한 건 우린데 구슬땀이 흐른다고 국밥을 탓할 순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 또한 원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또 출발이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오늘도 이웃 언니 집 지키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에요.

0: 꽃꽃님이 이 노래 덕분에 의경 입대했죠. 내가 선택한 길 김장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공님처럼 내가 해놓고 딱 책임지면 좋은데 내가 해놓고도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엔 산으로 가자 해놓고 모기가 많다, 벌레 많다 불평하고요. 그래 이번엔 바다가 좋다 해놓고는 사람 많다, 땡볕뿐이다, 하소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내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라는 그런 말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런 거죠. 주식 미리판 거? 그래. 내 책임이다.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그래. 내 책임이다. 막히는 길로 들어선 거? 그래.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시간. 네. 여러분의 글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문자 샵 9390 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 저는 휴가 중인 김현주 씨 대신해서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느끼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관절

0: 비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새딸아빠님과 함께 박미경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성민이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이상우가 불렀고요. 0701번님과 함께 그대의 생각 이정희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모두 다 내 책임이다. 6928번님은 배도 안 고픈데 편의점 들어가서 삼각김밥, 라면, 디저트에 음료까지 들고 나왔어요. 이거 투불원 행사 탓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이죠. 0184번님은 어린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덜컥 분양받아 키우는데 추우나 더우나 피곤한 날에도 산책시켜야 하는 나. 예, 이거 다 제 책임이죠. 근데 행복합니다. 파란파도님은 커피 쿠폰 못 받은 거요? 다 제 책임입니다. 그냥 코코아 타 먹을게요. 아이 참, 드릴게요. 봉봉님, 아들 입맛 까다로워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입이 짧아서 맛있고 좋은 것만 골라 먹였더니 그게 오늘의 아들 입맛이 돼버렸지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제 탓이지요.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네, 오늘 남이 아닌 내 탓이다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장혜진 님이 게시판 창 위로 안 올라가요. 이런 경우엔 다른 방, 그러니까 표준 FM이나 조이포유 방에 갔다가 다시 음악의 프로 FM으로 오시거나 앱을 끄고 다시 실행하시면 다시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한번 해 보시겠어요? 게시판 창 위로 안 올라가는 거, 예, 다 CBS 탓입니다. 2881번님, 오늘 개표 참관인으로 참관 왔어요. 잠이 옵니다. 아, 계속 같은 장면을 봐야 되니까 신나는 음악 들려주시고요. 오늘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대들을 위해 성진우 포기하지 마 신청합니다. 신나는 곡, 선곡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

예전에 노래방 가면 허수아비 노래 부르라는 말에 곤혹을 치루었지요. 파이프라인님의 이름이 조정희님이시거든요. 조정희, 참새와 허수아비였고요. 테라스에서 행복동 들으면서 차 마시는 지금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한 요즘이고요. 이광조, 연인이여 신청합니다. 5365번님과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하신 7522번님과 함께 천생연분 솔리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은평구 개표 지원 업무를 남편과 함께 나왔어요. 새벽이나 돼야 끝날 것 같은데요. 들려주시는 음악이 위로가 됩니다. 구옥수님, 저도 투표하면서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만났는데요. 계속 한 곳에서 투표 개표 지원하는 게 쉽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긴장도 해야 되고, 같은 곳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즐겁고 신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3333번님도 개표 상황실에서 무선 이어폰 끼고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은 끝났고요. 결과 겸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자든 패자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해줬으면 바랍니다. 딱그 마음. 네, 오늘 선거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동숭로에서 함께 들을까요? 마로니에.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해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8: 광고 전 들으신 곡은 이미키 이상의 날개였고요. 지금 흐르는 곡 아비르님이 신청하신 곡 장남들 바람과 구름입니다. 잠시 후에 봬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8909번님 주권 행사 잘하고 덕적도란 섬에서 신청합니다. 이 덕적도가 비좁은 코스가 그렇게 좋다는데 좀 걸으셨는지요? 신청하신 어니언스 저 별과 다르리였고요. 행복한 동행 2부로 오셨습니다. 창작 뮤지컬 헤이그 오늘이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은데요. 장소는 대학로 노을 유니플렉스고요. 공연이 6월 21일까지입니다. 배우 송일국 씨, 오만석 씨가 교체 출연하는 창작 뮤지컬 헤이그 관람 원하시는 분 공연이라는 말머리 따라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두 분께 두 장씩 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전송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 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당첨된 분께 개별 연락도 드리고요. 행복한 동행 홈페이지 선물 당첨방에 명단 올려둘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점.
1: 이젠 랜가드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미라님, 뚱이님이 신청하신 임지훈 그댈 잊었나, 그리고 7788번님과 함께 녹색지대 그래 늦지 않았어 까지 들었습니다. 이 그래 늦지 않았어 듣다 보니까 9509번님의 사연이 눈에 띕니다. 80년생 둘째 아들, 분가도 싫다, 장가도 안 간다, 방 청소 절대 안 하면서 먼지가 쌓여도 그냥 내버려 두랍니다. 이거 다 제 탓이지 누구 탓하겠어요? 열심히 청소해준 제 탓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라고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치우라고 계속 잔소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청소라는 게 항상 답답한 사람, 예, 그걸 못 보는 사람이 하는 게 또 청소더라고요. SD님, 이상한 사람 신청하셨죠? 존박이 부릅니다.

소향 이전님 그리고 8356번님께서 오늘 끈끈하게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파김치가 돼 돌아오니 기운이 없어요. 음악으로 힐링하고 내일 걸을 힘 충전합니다 하시면서 심신 욕심쟁이 신청하신 곡도 함께 했고요. 영민님과 함께 안혜지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방금 들었습니다. 벌써 진짜 이 밤이 다 지나고 있어요. 지금 시각 9시 33분 향해 가고 있고요. 희랑이라는 아이디로 오셨네요.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쁜 새싹이 옆에 피었습니다. 반갑고요. 주원님이 내일 날씨 알려주셨어요. 내일 전국이 흐리고 소나기가 내린대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린다니까 혹시 집 나설 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산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7455번님과 같이 들을까요? 사랑 그리고 이별 신계행이 부릅니다.

0: 8745번님과 함께 김만준 모모 꼭지님 애증의 강 들으셨나요? 김재희가 불렀고요. 부열님과 함께 박강성 장난감 병정까지 들었습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 드립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고 푸짐한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있어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0: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드립니다.
1: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조강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희비가 엇갈리는 밤이에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에스더가 부르는 송해 들으면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셀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게 일입니다. 그저 수면을 바라보며 있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오히려 편안할 때도 있죠. 기다리는 동안 생각도 가라앉고 마음도 조금 넓어지고,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 고요함에 빠져든다는 말이 있기도 하더군요.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 속에 계신가요? 낚싯대를 들이우듯 신중하게 마음을 정하고 이제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된 것도 같죠. 낚싯대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 오늘의 걸음이 후회 없이 뿌듯하셨길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3일의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 낚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언가를 건져 올리는 일 같기도 합니다. 뭐 일의 성과를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처럼 투표를 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한 조각을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그렇게 오늘도 우린 저마다의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이 시간까지 잘 건너왔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섬집 아이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야스마야입니다. 10년 만에 남편이랑 해외여행 왔네요. 낯선 땅 느낌이 오랜만이라 꿈꾸는 것 같아 꿈음 들으러 왔습니다. 행복해요. 조용한 행복님. 아, 꿈을 꾸는 것 같아 꿈음 들으러 오셨다고요? 어찌됐든 떠올려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3075번으로는 오랜만에 아이와 외식 후 귀가 중인데 아 가족이 다 같이 10시 되니까 남편이 주파수를 꿈음에 맞추더라고요. 늘 연애 때부터 제가 좋아해서 틀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고백합니다. 자기도 예전부터 들었다고. 이렇게 결혼 7년 차에도 몰랐던 공통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상대방이 라디오를 뭘 듣는지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 얘기도 그렇고 오랫동안 친구였는데도 그런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셨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제서라도 알게 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함께 들으시면서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래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야근 중입니다. 이 밤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그자님도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얼른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는 245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좋아요. 언니 생일이라 치맥 한잔하고 와서 듣는데 노래들이 어마무시하네요. 좋습니다. 가을사랑님. 그러셨군요. 언니 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가을사랑님, 월화독장님은 MP3로 당시 사귀던 지금 아내에게 유선전화로 들려줬던 추억의 노래네요. 장인장모님, 전화비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봉봉님은 내일 쉬는 날이라 불 끄고 눈 감고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듣고 있어요. 미니 콘서트에 온것 같습니다. 완전 몰입되네요. 행복한 밤 보내주셨고요. 두 곡이었어요.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그리고 서지원이었습니다. I miss you.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생명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관심과 온기가 틈틈이 보태져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오후 2, 3시경이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드는 초등학교 앞 작은 분식집이 있다. 컵떡볶이와 핫도그, 시원한 슬러시처럼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들이 가득한 곳. 처음엔 군것질 거리가 많아서 인기가 많은 곳인 줄 알았는데 가만 지켜보니 분식집 사장님은 아이들의 사소한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가이자 무거운 가방을 맡아주는 파수꾼 역할도 해주고 계셨다. 눈빛에 담긴 다정함만으로도 그곳이 왜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제때 저녁을 챙겨주지 못할 때마다 살뜰히 봐주시는 사장님께 연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가게를 넘어 부모의 빈자리를 잠시 채워주고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주는 곳. 어쩌면 그 분식집이야말로 속담에 나오는 온 마을의 한 조각이 아니었을까. 학원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틈새나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쓸쓸한 부재의 시간 동안 아이들은 그 작은 테이블에서 외로움을 지워냈을지도 모른다. 밤의 끝자락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 다시 누군가의 포근한 마을이 될 거라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동물원이었습니다. 해화동.

두 곡이었습니다. 이병희님, 주디님, 네, 하현우의 돌덩이 신청하셨고,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굉장한 타이밍에 바로 청해주신 분도 계시네. 1604번으로도 하현우의 돌덩이 신청합니다 하셔서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YB였습니다. 잊을게.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Hey, yo, T, help me out on this joint right here.
16: One more time?
15: Mm-hmm. 절대 빠질 수 없는 거.
17: 선아님이 청해주신 노래네요. 바비킴 피처링 윤미래입니다. It's alright, it's all good.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윤상이 부른 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이 부분을 열어봤나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런 노래에 대해서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름밤을 특별히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알게 된 뒤로 저도. 여름 겨울님, 이 밤 저를 설레게 하는 꿈음에 놀러왔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저는 여름과 겨울 사이입니다. 가을이신가요?

0: 그 사이의 공기, 계절의 느낌을 좋아하시나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작!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그리고 토이 김현우의 음성으로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팀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6개월 딸 데리고 남편이랑 외출했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싱글벙글 웃는 아기 때문에 다 괜찮았어요. 덕분에 아기는 지금 뻗어서 남편이랑 오붓하게 꾸몸 앞에 앉았습니다. 1074님, 완벽하네요. 따님이 아주 효녀인데요. 외출했을 때 칭얼거리지 않고 엄마 아빠 보고 방긋방긋 웃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 마무리 꾸몽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이라도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랜 시간 육아를 하면서 경단녀로 지냈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일을 다시 해보려고 여기저기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기회가 오기를요. 8916님. 네. 그러게요.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봐야겠다 하고 처음 마음 먹으신 때부터 예,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준비하셨고 또 이력서도 많이 내셨고 네,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네,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129번으로는 행복과 불행이 공존했던 5월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5월은 가난의 달이었는데 6월부터는 내 삶에 비어있던 것들이 다시 채워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 가난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예. 충분하게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런 6월이 되기를 저도 바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7605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알렉스의 노래 화분 멀리서

세 곡이었어요. 원타임의 Without You, 세븐 와줘.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5의 Girl이었습니다. 캐나다 살다가 5년 만에 한국 방문했는데 사춘기 딸이랑 부모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네요. 저는 부모님 오랜만에 뵙는 거라 부모님한테 맞춰드리고 싶고 딸은 딸대로 본인이 원하는 곳만 돌아다니려고 하고 계속해서 아이만 혼내게 됩니다. 속상한 밤 꿈엄 들으며 마음을 달래보네요. 라니아님. 아휴, 이게 참 중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신 우리 꿈엄님이 많이 난감하시겠어요. 또 그래도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 싶은 일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자연스럽게 풀리는 상황이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내일은 잘 타협을 보셔서 모두가 적당하게 잘 만족하는 그런 일정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퇴근 후 운동을 안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10km 결심하고 나왔는데 한 7km 정도 만족하며 꿈은 됐다 보니 큰 위안과 사랑을 느낍니다. 6월도 잘 부탁드려요. 안금수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따라 꿈은의 음악에 매료되어 다른 일이 안 보이네요. 좋은 음악으로 저를 와락 안아줘서 고맙습니다. 감동 감동 7호인 와락. 저도 감사합니다.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비치 강민경 그리고 잔나비 최정훈이에요.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정엽 영준의 음성으로 듣네요. 혼자 하는 사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비비킹 에릭 클랩튼이 함께한 Come Rain or Come Shine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선거는 다들 하고 오셨는지요? 사전 선거 하시고 어디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죠. 지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립니다. 잠깐만요. 미래.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
1: 알콩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트레이스 챕먼, Give Me One Reason, Desiree, You Gotta Be 두 곡 함께 했습니다. 택시 기사입니다. 다른 날에는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오늘은 출근하면서 듣네요. 2시에 인천공항 가는 예약이 있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시작하는 밤이지만 졸리지 않고 안전운전하도록 청취자분들 모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시는 모든 기사분들 안전운전하세요. 6180번님. 이 시간에 한창 일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시작하는 밤이 즐거운 동행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7260번님은 저는 소탐 대실로 지금 이 시간에도 대기 중이네요. 마이클 잭슨 빌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어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Earth, Wind & Fire, Let's Groove 두 곡 신나게 듣죠.

오늘은 왠지 잠이 오질 않아 어지러운 밤을 따라 걷다가 너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다가 파란 새벽을 피워낸 거야. 우린 죽음은 서툰 마음이더라도 두 손을 잡는 거야. 변하진 않을 거야. 아직 어두운 밤의 한 켠을 잡아. 어디로든 너와 나. Your eyes. 끝없이 펼쳐진 너는 나의 바다. 나의 바다야. 희미하게 피어난 새벽빛 같아. I'm nothing without you. 우리는 같은 맘이었던 걸까? 어지러운 밤을 따라 걷다가 기억을 덮은 많은 상처가 서로를 알아보게 한 건 아닐까? 우린 조금은 서툰 마음이더라도 두 손을 잡는 거야. 변하진 않을 거야. 크르르의 노래입니다. 우리 조금은 서툰 마음이더라도.

크르르의 우리 조금은 서툰 마음이더라도 같이 읽고 들어봤고요. 윤미래 플라워 전해드렸습니다. 방토님, 여기다가 신청곡 남기면 되나요? 처음으로 어플 가입해봐요. 처음으로 구독이라는 기능도 써봅니다. 첫 구독 방송이에요 하셨어요. 와, 반갑습니다. 방토님, 환영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잔 전할게요. 요새 CBS 레인보우 앱이 잘 안 된다고, 댓글 쓰기가 안 된다고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나 오류가 생긴다면 한번 지우고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이렇게 새로 다운로드 받고 가입하신 분도 계시네요. 바위나리님, 잠이 오지 않는 밤, 편안한 음악들이 잠을 잡고 있네요. 어쩌죠? 이 밤을, 이 잠을 계속 붙잡고 싶은데 조금만 더 같이 가시죠. 1156번님, 성동구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1인 미용실 10년차예요. 미용실에서도 내내 939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군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드리면 좋겠네요. 청하신 곡 이상은의 노래입니다. 사랑할 거야.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유재하, 지난날 함께했습니다. 0305번님, 저는 포천에서 강남역 가는 3600번 이재원 기사입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함께해주고 계시는군요. 승객들과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전할게요. 155번님, 올여름은 다른 해보다 더 덥다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한참 갱년기가 시작되어서 더운 여름을 어찌 보낼지,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네, 깨어있는 이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아름답도록 좋은 음악으로 동행하겠습니다. 0710번님, 시작은 설렙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죠? 임혜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에브릴 라빙의 노래로 듣죠.

에브리 라빙의 노래로 Imagine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 트레이드마크의 Only Love 준비했어요.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시 재즈클럽에 와 있는 기분 들었네요. 엘라 피제럴드 미스티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9428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지친 하루 끝에 오랜 친구들과 재즈바에 다녀왔습니다. 즉석에서 기량껏 맞추는 악기들의 합이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두들 내일도 아름다운 합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하신 곡 같이 들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베타 제임스가 노래한 The Man I Love, 커트 헬링의 Too Young To Go Steady였습니다.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인데 낯익은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힘들게 보내고 귀가하는 길에 살짝 웃음 짓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고 8633번님 보내셨어요. 이렇게 반갑다고 잊지 않고 기척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그런가 하면 저 멀리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이한미님. 황량한 허허벌판, 화산재로 시커먼 돌 위에 눈가루가 덮여있는 거리를 3시간째 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슬란드. 선곡 잘 듣고 있어요. 저녁 1시가 넘어도 밤이 되지 않는 백야라고 하셨네요. 아이슬란드는 어떤 풍경일까? 저도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백야를 상상하면서 짙은의 백야 전해드리고요. 전진희 웨이브터스가 함께한 여름밤의 우리, 콜드의 와르르까지 세곡 듣죠.

체인스모커스의 페리 스톤세나의 Never Seen the Rain 함께했습니다. 5340번님,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의 초입이네요. 인생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우리 가족 제 7손으로 모였어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어느새 손주 녀석들 5명이 있는 71세 할아버지가 됐네요. 이런 게 인생 무상인가요? 아무튼 손주 녀석들 무럭무럭 잘 커가는 걸 바라보니까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40년 동안 조금은 모자른 듯한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지켜준 아내에게 감사하며 다음 생에도 만나자고 남은 인생 우리 여행 다니면서 재미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사랑 듬뿍 담아서 본인의 칠순의 아내에게 메시지 보내시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 남편이신지 또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4452번님, 오늘 생일이라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니타 컬싱어스의 노래입니다.

아니타 컬싱어스의 Welcome to my world, 페리 코모의 목소리, 챗 애킨스의 기타 연주, And I love you so, 댄 포게버그의 Longer,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함께 했습니다. 밤바람이 음악이 부드럽고 좋네요. 방송 들으면서 꿀잠 잘 수 있을 듯요. 최윤숙님,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먼지님,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셨어요. 스콜피언스의 Always Somewher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최고를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마음에 깊이 남는 게 있죠. 이렇게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있어요. 바로 백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작품은 명작 중에서도 백미다라고도 말하는데요. 백미는 유명한 작품에만 있지 않고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배려심이 깊은 사람, 기억에 남는 공연, 여행할 때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 이 모든 게 나만의 백미가 될 수 있죠. 특별히 눈에 띄고 마음에 오래 남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백미는 가장 뛰어난 걸 뜻하는 말이면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는 최고의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스티의 라 세레나타, 테너 리차드 리치의 노래, 그리고 존 피어레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유독 반짝이는 순간 하나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꽤 괜찮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치고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내 하루의 백미는 무엇이 될지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여섯 개의 소품 작품으로 51 가운데 6번 감상적인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오늘부터 새로운 작품 시작하는데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함께 하겠습니다. 888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침마다 보약 같은 클래식 들으며 충전 중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야, 보약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저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충분하게 가장 좋은 보약 대령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테클라 바다라첼스카의 소녀의 기도 들을까요? 조셉 쿠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조셉 쿠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058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걸으면서 에너지를 채우니 삶에 활력이 더해집니다. 우리 모두 많이 걸으며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듣고 몸도 마음도 힐링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요.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무리도 없고 또 걸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음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하고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걸으면서 힐링하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무는 늘 내게 가장 감명을 주는 설교자였다. 나는 나무가 크고 작은 숲에 종족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숭배한다. 나무들이 홀로 서 있을 때 더더욱 숭배한다. 그들은 마치 고독한 사람들과 같다. 시련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기에 고독한 사람들 말이다. 마치 베토벤이나 니체처럼. 나무들의 꼭대기에서는 세상이 속살거리고 그들의 뿌리는 영원 속에서 쉰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 안에 있는 법칙에 따라 자기 고유의 것을 채우고 자신의 모습을 완성하고 표현하는 데 온 힘으로 정진한다. 그 어느 것도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보다 더 성스럽고 모범이 되는 것은 없다.

나무가 베어져 벌거벗은 죽음의 상처를 햇빛에 드러낼 때 우리는 나무의 묘비인 밑동 단면에서 삶의 이야기를 읽는다. 나이테이 바르고 일그러진 모양새에는 모든 싸움과 고뇌, 행운과 번영의 역사가 그대로 쓰여있다. 빈곤했던 해, 풍족했던 해, 견뎌낸 폭풍우와 시련들. 단단하고 품격 높은 나무일수록 촘촘한 나이테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높은 산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야말로 강인하고 옹골찬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농가 소년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인생의 진리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Circle of Life라는 곡이었고요. 조셉 맥메너스의 노래 그리고 닉 잉먼이 지휘하는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헤르만 헤세의 책 죽은 나무를 위한 애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헤세는 나무를 보면서 삶의 진리를 읽었는데요. 나이테 하나하나에 빈곤했던 해, 풍족했던 해, 그리고 또 견뎌낸 시련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것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힘들고 버거웠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온 나이테였을 테니까요. 지칠 때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의 눈길이 가는 건 어쩌면 자연이 우리한테 건네는 말을 본능적으로 알아듣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런 자연이 없다면 나무도 없고 산과 바다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풀 한 폭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같습니다. 999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지하철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앉아계신 분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팔이 하나 없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보고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 겨우 지폐 몇 장을 드렸어요. 가벼운 목례를 서로 나눴고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가진 것의 반을 내어드린 게 아마도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잔잔하면서 아름다운 선율 때문이었을 거예요. 선율 때문이 아니라 우리 9996번님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정말 큰 감동이 오네요. 또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정화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하셨고요. 그분께 큰 주신 지폐 몇 장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 아마 전달됐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독일 민요 로렐라이 듣겠습니다. 페터 슈라이어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그리고 콘라트 라고스니시의 기타 연주로 함께합니다.

독일 민요 로렐라이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그리고 콘라드 라고스니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시단조 작품도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의 피아노, 그리고 크로트 잔델링이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의 피아노 그리고 코트 산델링이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곡 시작하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함께 들으면서 슬라브 특유의 서정과 또 춤의 리듬을 느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뜨겁고 강렬한 집시풍의 정서를 품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사실 드볼작이 슬라브 무곡을 쓰게 된 계기에도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의 성공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드볼작이 워낙에 브람스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온 작곡가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드볼작을 브람스가 아꼈죠. 그런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이 큰 성공을 거두고 또 출판업자가 드볼작에게 슬라브 무곡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뢰를 했죠. 브람스가 헝가리 민속 선율과 리듬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냈다면 또 드볼작은 체코와 슬라브의 정서를 담아서 무곡집을 완성했던 건데요. 그러면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이 있게 한 전신 같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오늘은 첫 번째 곡 G단조 함께합니다. 뭐 헝가리 무곡은 거의 대부분 아주 귀에 익은 유명한 곡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곡은 아주 유명한 뭐 탑3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격정적으로 달아오르는 흐름 속에 헝가리 집시 음악 특유의 또 자유롭고 강렬한 에너지가 살아있는데요.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G단조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취자분과 브람스 헝가리 무곡 몇 번을 좋아하는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혹시 오늘부터 쭉 들으시면서 나는 몇 번이 마음에 든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곡 한 곡 점수를 매기셔도 좋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아 나에게 있어서 헝가리 무곡의 탑3는 몇 번 몇 번 몇 번이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062번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블루베리가 하나씩 익어간다고 시골 오냐고 묻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나이신데 더 늘리고 있는 걸 보면 자식인 저도 체력이 딸리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벌써부터 덥고요. 올해도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할 듯합니다. 하셨어요. 블루베리가 하나씩 익어간다. 언제 오냐. 아, 참 부모님의 사랑.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부모님 보면은 또 존경스러우시겠어요. 빨리 시골 가서 아버지 좀 도와드리세요. 자, 이어진 곡은 카를로스 가르델의 El día que me quieras.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저는 이 제목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느껴져요.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로 함께 듣습니다.

칼로스 카르델의 El día que me quieras,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베를리오즈의 극음악 파우스트의 겉벌 가운데 실프들의 춤 보내드립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시 2호 섭곡 옛날은 가고 없어도 소프라노 이규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임 슈피겔 들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참 몽환적인 그런 음악이죠. 타스민 리트레 발린과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080번님이십니다. 전화번호가 7080. 앵두도 보이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수원천 아름다운 광경을 카메라에 담아 전달하는 우디 앨런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뭔가 색다른 반찬을 올려놓으려고 제 시간을 할애하며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여생엔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려고 노크도 해놨어요. 좋은 음악 접하기 힘든데 클래식 많이 틀어주세요. 충성!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유, 참 열심히 사십니다. 멋지세요.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하려고 또 준비 중이시군요. 아, 응원 드립니다. 이어진 곡은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Song to the Moon, 달에게 붙이는 노래 함께 들을까요?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노래와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주연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다르게 붙이는 노래 Song to the Moon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의 노래 그리고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6345번님 사연 주셨습니다. 저는 마늘종 뽑고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셔서 좋아요. 여기는 경북 의성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의성 마늘. 아,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의성 김가인데요. TMI. 그런데 의성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네요. 대구 옆이죠. 언제가 가서 꼭 의성 마늘을 먹고 오겠습니다. 마늘 정도 너무 맛있잖아요. 자, 이어진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싸이 듣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반으로 골라봤습니다.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그리고 에토레 그라시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에토레 크라시스까지 가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아주아주 아주 아끼는 음반이에요. 이 음반이 라흐마니노프의 좀처럼 연주되지 않는 피아노 협주곡 4번과 함께 이렇게 커플링되어 있는 음반이거든요. 제가 이 음반을 두 개를 구했어요. 아주 어릴 때. 너무 좋은데 혹시나 없어지거나 상할까봐 네, 제가 그렇게 두 개를 구입한 음반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앨범입니다. 자, 이어진 곡은 요한 슈라우스 2세의 안넨 폴카로 기분 전환해보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넨 폴카,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천송이 장미님이 사연 주셨네요. 단짝 친구 3명 중 한 친구는 호주 살아서 같이 못하지만 호주에서 항상 레인보우 듣는 걸로 위안 삼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정말 이 레인보우 뭐 각자 사는 시간대가 달라서 누구에게는 저녁, 누구에게는 새벽, 누구에게는 아침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 듣고 나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가요? 세 분의 우정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엘가의 샹송 드 마땡 듣겠습니다. 아침의 노래.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지만 오늘은 한번 바이올린 곡으로 들어볼까요? 바이올린 버전으로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페터 패팅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아침의 노래,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페터 패팅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곡 정말 아침에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정말 아주 쨍하게 맑은 날 아침에 이거 들으면서 제가 테라스에 있는 화분에 물 주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퍼플로드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텃밭에서 가꾸신 얼갈이 배추 주셔서 소고기 배추국 끓였어요. 오래 살아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분은 1층에 사셔서 아파트 화단을 꽃동산으로 만들어주시는 식집사예요. 그런 이웃 덕분에 눈 호강합니다. 작은 감사 전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참 이런 이웃분들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죠. 작은 감사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도 참 예쁘십니다. 그러나 배추국 참 맛있겠어요. 된장 푸셔서 이렇게 맑게 뭔가 아주 진하지 않게 슴슴하게 배추국 끓여서 먹으면 참 맛있죠. 자, 이어진 곡은요. 데크루티스의 논티스코르다딤의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데크루티스의 논티스코르다딤의 물망초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랑코 보니솔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위겐리트 자장가 보내드립니다. 아, 이 곡이 브람스의 곡이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니슬리의 바이올린과 넬슨 파제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브람스의 자장가 보내드렸습니다. 유니스 리 바이올린과 넬슨 파제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문 73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보내드립니다.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시며 좋았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그 목소리를 흘려 듣고 있을까요? 왜 한없이 부족하다 여기며 이 자리에 멈추어 서 있었을까요? 주님, 주께서 지으신 그 빛깔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인명희의 찬양으로 내주 예수 주신 은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392장 찬송 주여 어린 사슴이 박동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명지 홀리보이스가 부른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들으시고요.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고성현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175장 찬송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곡이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서울신대 앙상블의 찬양으로 이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찬양 두 곡 이어드립니다. 먼저 제이 워십과 한재호가 함께한 꽃들도 보내드리고요. 찡찡이맘께서 신청하신 곡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마뉴의 주제 2부의 첫 곡입니다. 메리 제인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이루다의 찬양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4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방식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단순한 조력자나 심부름꾼이 아닌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표현은 디모데가 공동체의 아픔과 상황을 진심으로 가슴에 품고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철저히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거나 공동체를 향한 염려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는 이들이 많은 시대에 복음의 일꾼은 진실로 타인을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함께 짊어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의 염려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염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는 나의 틀 안에 상대를 맞추려는 조바심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품고자 하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성장했고 신뢰받는 제자이자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공동체의 삶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와 같이 되기를 정영자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곡의 좀 빠른 곡을 준비했어요. 에이맨의 여호수아 성을 졌네 먼저 들으시고요. 조이포유에서 신예수님께서 신청하신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이어드릴게요.
2: 샤웃,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 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한반도에서 일조량이 가장 풍부하다는 강진의 하늘빛은 언제나 맑다. 강진만 구강포의 푸르름보다도 더 진한 하늘빛이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색의 원색이다. 솔밭과 동백나무 숲이 어우러지며 보리밭 물결이 자아내는 그 빛깔은 노란색과 청색 100%가 합쳐진 초록의 원색이다. 선홍색 동백꽃잎의 붉은 빛까지 그 파랑, 그 초록, 그 노랑, 그 빨강의 원색을 구사하며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남도의 봄 이외에 아무도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파랑, 초록, 노랑과 빨강, 그 태초부터 있었던 빛이

사람 아름다워라 김혜실 합창단의 곡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신재호의 음성으로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그리고 아이누스 합창단이었습니다. 평안하라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정호님께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 정해주셨어요.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록스의 찬양입니다. 황성규가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교실 문을 여는 아이의 눈에는 반짝이는 유리창과 깨끗하게 닦인 책상이 보입니다. 운동장도 복도도 모든 게 단정하게 정돈돼 있는 건 전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묵묵히 움직인 손길이 있었던 덕분이죠.

밤에도 그런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투표함을 나르고 숫자를 세며 새벽이 오도록 자리를 지킨 분들. 오늘의 아침은 그런 수고 위에 서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모두에게 또다시 고르게 찾아온 아침, 오늘이 너무 어수선하지 않길,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햇살처럼 고루고루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Good Music Station. CBS FM.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6월 4일 목요일 아침, 네,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밤새 이 개표 결과 지켜보느라 오늘은 평소보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적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게시판 쭉 보니까요. 비공개로 오신 한 분은 투표 사무원으로 1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하고요. 직이 66님의 따님은 밤새 개표하느라 또 수고했다고요. 아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됐나? 안 됐나? 이거에 집중하는 사이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들도 많았다는 걸 잠시 잊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그렇죠. 이렇게 큰 선거를 치르고 난 뒤 네, 항상 그런데 너무 분주하지 않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이 시기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2시간 이어가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시고.

말입니다. 고빗사위. 이 단어는 일에 성패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뜻하는데요. 고빗사위. 암벽 등반가들은 난도가 높은 구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느 베테랑 등반가이자 기업인은 이 고빗사위를 넘을 때 새소리도 물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몰입을 경험한다 말하네요. 기업을 경영하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바로 이 몰입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버티기 힘든 고비사위가 찾아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붙잡을 곳 하나 없어 보이고 당장이라도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순간, 세상은 그때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속삭이며 뒤처진 형편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잡념 속으로 우리를 떠밉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고비 사이야말로 세상의 소음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몰입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숨이 막힐 듯한 고비사위 앞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분께 완전히 몰입하는 믿음의 순간, 위기는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될 겁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고비사위를 지날 때.

레인보우 닉네임 배고픈 고질라 쓰시는 분은 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을 아침 알람 삼아서 일어나신대요. 신청하신 곡 띄웠습니다. 10,000 Reasons Bless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가지 이유. 6월 4일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What a friend, 죄짓 맡은 우리 구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6월 4일 목요일 아침, 오늘 이 이른 아침 뉴스의 귀를 열기보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틀고 들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분주할 세상에서 아침 잠시라도 좀 조용히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일 것 같아서 오늘은 저도 평소보다 더 말을 줄이고 여러분과 같이 노래들 나누었습니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순환한다는 구약성서 전도서 말씀이 녹아있는 팝송이기도 해요. 턴턴턴 주디 콜린스 목소리로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양궁에는 화살을 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 서서 자세를 바로잡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의 중심과 시선을 한 곳에 모으는 순간이죠. 이 시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에요. 흔들림을 줄이고 가장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가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짧은 준비처럼 보이지만 이 순간이 있어야 화살은 더욱 정확하고 힘있게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은 잠시 숨을 고르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깊은 호흡으로 몸을 깨우면서 중심을 느껴보세요. 하루의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고요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0: 애니아 슬램 스틸 라이프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어제 투표도 잘하시고 휴일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 아침 CBS 음악 FM입니다. 김용신의 그대와 연은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

0: 익숙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저는 어제 장애인 분들 투표 지원 봉사를 했습니다. 댁에서 투표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댁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서비스인데 매번 선거 때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합니다라고 0702님. 아 그러시군요.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마침 투표장에서 저랑 마주친 욜로님 신청하신 노래 보내드렸어요. 마티발린의 헐츠 들으셨습니다. 아, 그 시간에 거기에서 저는 욜로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욜로님은 레인보우 애청자이기 때문에 레인보우에 뜬 제 사진만 봤을 뿐인데 저를 알아보셨어요. 대단하시죠? 스티브 밀러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4483님 신청하신 노래도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를 비롯해서 대전, 세종, 충남 내륙에는 5에서 40mm,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등에는 5에서 60, 그 밖에 경상지역과 전라권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구간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해상과 일부 남부 내륙에서도 천둥, 번개와 짙은 안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 항공기 운항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소나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7도, 강릉 25도, 대구 28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내륙 일부 지역은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23.3도고요. 광주가 21.9도, 대구 21도, 부산이 20.9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20년이 되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직원 한 명 없었어도 코로나 때 문 닫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까지 끌어오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답니다. 경희님께서 주셨고요. 민정 언니의 오늘 모든 땀과 노력이 다 들어간 그 일터 여행사 축하드립니다. 20년 된 날입니다. 모카의 싱 그리고 에슬린 데비슨의 목소리로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들었습니다. 5780님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개표 방송 보느라 좀 피곤한데 오늘 아침 아들 생일인데 아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덥지만 오전에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라고 자욱 조아님께서 궁금해하셔서 케이크는 원래 사 먹는 건데 정말 뭐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럴 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나만 사 먹고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불안. 다 사서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엄마가 잘 만들고 맛있게 만드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죠. 아들의 생일에도 축하합니다. 7시 31분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켄 라즐로의 Don't Cry 준비하고 있어요. 1057님 신청하신 노래 2181님 신청하신 조이의 Touch by Touch 이어드립니다.

비행기 모두 버튼을 누르고 온전히 번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끌어올랐던 화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날 저녁 번역 원고를 마무리해서 보내고 10시간 31분 만에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다.

휴대폰에 들여다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래처에 급한 연락도 없었고 지인들의 연락도 없었다. 다행이었지만 맥이 빠졌다. 그동안 나는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 프리랜서로 살면서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업체의 번역 의뢰를 거절하면 영영 일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에게 노라고 말하면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내 상황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미련하게 일을 꾸역꾸역 받은 데다 사람들의 요구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만신창이가 됐던 거다.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나니 지쳤던 마음이 재충전되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시간 동안의 마음 거리 두기를 한 덕분에 다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비행기 모드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부터 거리를 두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 하루였지만 자발적으로 외부의 모든 것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나니 나를 한없이 짓누르던 부담감이 사라졌다. 팬데믹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어려워 까맣게 잊고 있던 이 비행기 모드 버튼을 방 안에서 누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비행기 아니든 방 아니든 비행기 모드 버튼이 발휘하는 힘은 강력했다. 나에게 오는 전화도 받을 수 없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다.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마저도 내려놓고 온전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비행기 모드 버튼은 잠시나마 모든 것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순간을 선사해준다. 샌프란시스코 행 비행기 안에서 설레는 기분으로 눌렀던 이후로 2년 만에 마주한 비행기 모드 버튼이 나의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다만 다음에는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날 휴대폰 화면에 비행기를 띄우고 싶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정재희의 2년 만에 비행기 모두 버튼을 눌렀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휴대폰의 비행기 모드. 떠나고 싶은데 당장 어디 떠날 수 없을 때, 여행 가고 싶은데 당장 어디 여행 가지 못할 때 이 모드를 눌러두면 심리적으로는 뭔가 다른 세팅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두고 나에게 이 시간이 필요할 때 눌러두는 거죠.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연락을 좀 멈추고 싶을 때, 받지 않고 싶을 때가 있고, 뭔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좀 다른 사람들과 마주할 여유가 없을 때도 사실 있거든요. 이럴 때 눌러두는 거예요. 마음의 비행기 모드인데 실제로 휴대폰에 이렇게 눌러두면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살짝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로 눌러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리타 콜리지 We Are All Alone 전해드린 노래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7: 1544-7575.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참 좋은 여행.
10: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 솔루텍
5: 1544-8777.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저니 Separate Ways 7110님 청해주신 노래 1부 끝곡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엔 선택하셔야죠. 선택 목요일 2부에 함께합니다. 꼭 오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기쁨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그래 아침 뉴스 콕.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2곳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과 경남은 아직 개표가 계속되고 있어서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시설을 넘어 쿠웨이트 국제공항까지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 저 내려요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익명으로 자신이 하차하려고 등록하면 다른 사용자가 곧 빌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구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2,000엔, 약 1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쓰레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으로 국내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글이 미국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 3,200만 마리의 불임 모기를 풀겠다며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기들이 짝짓기를 해도 번식을 못해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곳에 따라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과 광주 28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Police, Every Breath You Take 9608님의 신청곡으로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은 목요일, 목요일에는 선택하셔야죠. 선택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인물 퀴즈예요.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이끌고 있는 AI,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요즘에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자, 그 중심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한 CEO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를 방문하면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고 그의 말 한마디가 뉴스가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대만 야시장을 찾아서 현지 음식을 즐기고 또 중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시민들과 어울렸고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는 치킨이 먹고 싶다, 삼계탕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관심을 모았죠. 자, 그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번에 와서는 삼겹살을 먹겠다. 기업 총수들이랑 삼겹살을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콕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선택 목요일, 목요일엔 선택하라. 자, AI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을 이끌면서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 기업 엔비디아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 늘 검은 자켓을 입고 나와서 가죽 자켓 입죠. AI계의 록스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제임스 딘, 2번 젠슨 황, 3번 주윤발, 4번 톰 크루즈. 힌트는 지난해에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그때 치킨을 먹었죠. 예, 치킨집에서 이른바 깐부 회동을 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1번 제임스 딘, 2번 젠슨 황, 3번 주윤발, 4번 톰 크루즈.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20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후에 힌트곡 3곡이 나가잖아요. 지난주부터는 힌트곡을 맞춰주신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자, 오늘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근데 오늘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노래 제목 말고 오늘은 가수의 이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고 듣고 힌트곡 만나보죠.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0: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오늘 정답은 진슨 왕인가요? 융통성이라는 게 또 사람한테 필요하거든요. 왕이나 황이나 비슷하잖아요. 조안나 왕의 I love you 들으셨는데 아우 이 정도면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잘 찾아낸 제작진에게 박수를 하신 그 여자님도 계시고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고 아, 예쁘게 봐주세요 진짜. 아니 손명의 PD가 이거 찾아내려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아 이거는 그런데 일단 뭐 제니퍼 원스일까 제니퍼 로페즈일까 했는데 로페즈로 가네요. 네 제니퍼 로페즈의 Let's Get Loud 들으셨어요. 제니퍼 젠 이게 스펠링을 보면 J-E-N 이렇게 시작해요. 제니퍼가. 그래서 젠 이거고요. 그 두 번째가 좀 어려웠죠. 스노우 패트롤의 Chasing Cars 들으셨는데 스노우 S-N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니 그러니까 젠슨 오왕 이렇게 된 거예요. 젠슨 황 이렇게 해서 2번 젠슨 황 잘 맞춰주셨습니다. 저 이분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920님. 아, 내 것도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941님. 제가 산 주식이요. 그것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분이 언급한 주식 주가가 오르면서 가지신 분들 매우 좋다. 막 찬양 하시고. 아, 이번에 좀 얘기 잘 하셔서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아 예전에 치킨 먹을 때 관광객들도 이 회장님 앉았던 자리에 앉으려고 많이 들어오고 그 자리는 한 시간만 있다가는 걸로 돼버려서 어머 이런 것도 있네요. 이번에 와서 삼겹살 먹는다고 해서 프로야구 시구도 한다고 해서 방송 출연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자 1993년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기업가입니다. 젠슨 황. 이번에 삼겹살의 인기가 올라가는 건가요? 이러면서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보기에 저희가 뭐 제임스 딘, 주윤발, 톰 크루즈 얘기했는데 젠슨 황, 헨슨 황, 잭슨 황 이렇게 힌트를 그 예상하셨다 이런 분도 계셔서 네 좋아요. 그러면 노래 차례대로 좀 들어볼까요? 헨슨의 음밥 듣고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두 곡 듣겠습니다.

20해 전 사고로 형님 부부를 떠나보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조카 동현이는 부모님 영정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었죠. 가족들은 그 아이만큼은 밝고 바르게 키우자며 힘을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고모와 삼촌들의 사랑 속에 자란 동현이는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됐고 다음 주에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형님 부부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슬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 보면서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3310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와, 이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면서 만들어낸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네요. 감동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머라이어 캐리 위트니스턴 함께 부른 When You Believe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서 들은 노래가 피버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전해드렸는데 이 알라딘 그리고 미녀와 야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듀엣 주제곡을 불러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피버 브라이슨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들어본 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자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0: 집은 슈가버블.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일양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오아시스 원더월, 줄리아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카.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맘때 찾아오는 비 소식과 끈적거리는 습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가구는 눅눅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켜두는 게 좋죠. 숯을 두는 것도 공기를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적당한 습도는 호흡기나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한데요. 다만 제습이라는 말이 담고 있듯이 넘치는 습기를 적절히 덜어내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도 요즘 날씨처럼 눅눅해질 때가 있어요. 걱정이나 쌓인 감정이 많아지면 마음의 습도가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해가 쌓이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불편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요.